0: 땡, 땡은 손에 메고 배는 미. 뽀빠. 노노. 나나. 수가. 에스토 푸에도 아셀.
1: 에스토 푸에베.
0: 엘. 에스토 아파레셀. 엘 솜레오 아그. ¿Quién puede abracadabra romperla? Y a las chicas desaparecer. Sorprendido, no debes estar. Estoy listo siempre a responder. Eres mi buena fe certifica. A tu servicio un genio está. Puedes contar con mi fe.